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에서 선포된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훈련으로 구비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0: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먹고 사는 것, 즉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을 위한 필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베세다에 모인 배고픈 군중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베푼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배고픔을 없애주셨는데도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 정도의 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모세보다도 못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하여 우리 조상들의 피로를 채워주었습니다. 한 끼 정도 필요한 음식을 채워준 이 정도의 기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40년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보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군중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문구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는이라는 단어는 후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모세가 내려준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한 삶은 만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오래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해답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기쁨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적인 인생에 대하여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삶 앞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세시대 이야기인데요. 로마의 어떤 대학 전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힌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젊은이와 그 자산 사업가로 유명했던 할머니와의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산 사업가로 유명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있는 사람인데요. 대학 시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청년이 앞으로 하려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 저는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변호사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할머니처럼 늙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청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청년 미안하지만 나는 진정한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이 청년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에 대하여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로마의 우르반 대학교에 이 간판을 붙여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 저편의 문제, 즉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의 삶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며 그때 우리는 이 땅과 죽음 저편에 있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실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영생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 자체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고 예수님이 해답이시라는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35절 말씀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참된 만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분명하게 신뢰한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주실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셨습니다. 또한 에디 플랜트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신뢰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짓고 또 그 시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네. 또다시 주님이시네. 우리의 짐이 무거워질 때 더욱 은혜 내주시며 우리가 힘겨워할 때 더욱 힘을 주시는구나. 고통이 더해질 때 긍휼을 입히시고 시험이 더해질 때 평강을 부으시는구나. 더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즈음 우리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고갈될 즈음 아버지의 풍성하신 공급은 이제 막 시작되었도다. 아, 그 사랑 끝없어라. 그 은혜 측량할 길 없어라. 헤아릴 바 없어라. 이 작은 머리로는 무한하신 그 풍요와 그 능하심을 오 주 예수여 예수님은 내게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네 또다시 주님이시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나는 아직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경 인물들을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BN에서는 무료 온라인 성경대학 사역을 인터넷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삶, 성경교리, 성경인물연구 등 다섯 개의 과정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들을 수가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시에는 수료증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bi.org로 오늘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N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BBN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BBN 방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로 도울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드리는 작정 헌금으로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입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개인적으로 나눠주시는 일이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 한국어 방송의 링크나 배너를 올리는 일로도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악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히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단언함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에서 48장 말씀입니다.
1: 제 45장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리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징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0: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 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럼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비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와 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1: 제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0: 제 47장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홀연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술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희의 글로 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1: 제 48장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45장에서 4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반드시 상급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의 ITL 카드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도 쌓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좀 우리의 흥미를 돋우는 부분을 공부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일관적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부분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앞에 공부한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매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에 매임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동족 형제인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저주받는 것을 도리어 원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이런 큰 부담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앞에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고 그 배가 화물을 내리고 새로운 짐을 싣고 있을 동안에 두로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얼마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시각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만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바울의 일행과 가이사랴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가보

그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했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바지만 바울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 심령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놓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 21장 14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는 적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주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14절의 구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다른 한 구절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 계속되는 사도행전 공부를 이곳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함께 공부하는데 몇 시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대하여 논의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가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으로 돌아와 계속 공부하겠지만 제자들이 바울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질적인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가장 이해되지 않은 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몇 분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에게 이 부분은 아주 개인적인 면에서 수수께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기를 계속합니다. 제 서재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정보들을 모아놓은 두꺼운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들과 파일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는 동안 거기에는 무엇인가 빠져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키고 실감 있게 하고 또 실감나게 하고 제 개인적인 것이 되게 하면 실질적이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무엇인가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회 사역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혼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의도하시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의 뜻이라는 주제에 대한 좀더 완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몇 시간을 이 주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역동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모두 나옵니다. 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진술한 부분은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땅 위에 있는 것들의 상태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상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출발점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보좌로부터 주권적으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한 자는 어떤 화해 가능성도 없이 즉각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고 루시퍼를 쫓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는 순간 그 대적자들은 어떤 화해의 가능성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즉각적이고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즉각적이고 최종적이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는 언제나 두려운 것이며 그리고 영적인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앞으로 여러 시간 또 공부해 가면서 제가 여러분과 공부하기 원하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의 정의를 내려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의 정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유의해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이 이 뜻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의지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친한 사람끼리 또는 가족 간에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절대로 좋은 말이 나가지를 않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입술을 통해서 범죄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심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래전 막강한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어느 날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글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은 내가 비탄에 빠졌을 때에 희망을 주고 행복한 일에 마냥 젖어 있을 때에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심사숙고한 끝에 평범한 반지를 황제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성경 욥기서 20장 5절 말씀에도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잠시 잠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여기에 있는 목소리와 악기와 젊음으로 우리 주인이신 당신께 찬양을 올립니다. 비스듬히 닫힌 문 밖은 무척 힘든 세상입니다. 그 시간들은 이제 세월이 되려 합니다.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잊으려 나쁨에 중독되는 사람들, 이제 비스듬히 닫힌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용기로 이제 일어섭니다. 이 기쁨과 이 용기가 당신이 안타까워하시는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함께 하나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3: 하나님 감사합니다.
4: 하나님 감사합니다.
5: 하나님 감사합니다.
6: 하나님 감사합니다.
7: 하나님 감사합니다.
8: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잘못된 결혼생활, 마약 중독 또는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구원받으면 부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치러지고 용서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받으시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나타나고 있는 일곱 개의 표적을 함께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제자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큰 바람과 또 파도가 몰려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또 보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주님 섬기는 일에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또 닥쳐올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경우도 있고 지금 그 고민 가운데 빠져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고 있는데 그 가라고 하신 명령대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배가 바람에 밀려 파도에 요동치

0: 며 고생고생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받을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내용으로 본문 두 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버거 킹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6장 15절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 정보를 우리가 좀 더 수집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리를 친히 정돈하시며 보내십니다. 집회가 끝나면 제자들이 당연히 뒷정리해야 되는데 이날만큼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그 동욕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집회를 정리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들을 등을 떠밀어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제자들이 동요할까 거기에 합세할까 아마 우려하신 것을 분명히 보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며 친히 제자들을 등을 떠밀어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한편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아픔의 범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범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계획을 다시 얘기하시며 또 힘을 얻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촉해서 보내시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시도를 무마하시고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복해서 베푸는 떡을 주는 임금 되기를 거부하시고 당신이 왕 중에 왕이신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로 계속 그 발걸음을 옮겨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다고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도움받으면 적어도 9시간 정도 밤 4경 새벽 3시까지 이들은 아직 호수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약 5마일 정도의 거리를 9시간 이상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6월절 가까운 때였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보름달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보름달 휘황찬란하게 하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낭만적일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만큼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 그들은 광풍에 떠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찾아 걸어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모습 보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등장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던 이들에게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죠. 예수님 다가오셔서 20절에 말씀하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기적성을 또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고 해변을 걸으셨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돌이 있는 곳을 아시고 그 돌인들을 밟고 걸으셨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다의 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심플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요. 이 번역이 왜 내니로 해서 나니 그래야 맞는데. 그렇죠. 나니. 이 경상도 분들이 또 번역한 것 같아요. 내니. 표준말로 나니 두려워 말라. 원어로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이름의 헬라어 표현이 에고 에임이에요.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 그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선언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이 물을 내가 지었음을, 이 물에 관계된 모든 자연 법칙을 내가 설정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고는 나니, I am the great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배로 들어오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곧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즉시로라고 한다면 또 한 번에 기적이 벌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이진 않지만 예수님 배에 타시고 곧바로 배가 가려던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에 큰 글씨로 써놓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 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조금 작은 글씨로 기록하신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적이 이상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기적이라 불러마땅한 것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벌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눈을 가지고 오는 그게 너무나 커서 다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들을 행하심으로 해서 그러나 그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은 실상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조금 작은 글씨로 써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대 과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우주 자체가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작품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그 왕보다 더 위대하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심을 오병이어의 왕이 아니고 먹을 것의 떡의 왕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왕이심을 만유의 주제이심을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심을 중력의 법칙을 쥐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 가운데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실상은 혼돈 가운데 빠졌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동참해서 빵을 떡을 나눠주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시는구나. 드디어 이 땅에 천국이 문자적으로 가시적으로 도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금되기를 거부하시고 자기들은 등 떠밀려서 배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고 있는데 광풍이 몰려오고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입니다. 주된 목적은 who he was, 당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이 사건의 가장 주된 목적이 있으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에 모셔드림으로 다시 그들이 평안을, 안정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 본문 가운데 세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 속에 폭풍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도 폭풍은 몰려오게 되어 있지만 그때 혹 예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겠으나 우리 주님이 곧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둘 만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산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도 당신이 배를 타고 호수 위로 내보낸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영광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계시며 오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같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의 바다에서 때로 허덕이는 광풍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시며 아니 때로는 더 가까이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한 번도 당신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며 살펴주시며 돌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 이미 구원하셨거니와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인 구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도 찾아 확인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외롭다고 느꼈을지 모르죠. 위험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죠. 위험했거니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외롭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 내가 참 힘들다고 여겨지는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으나 승천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 아들이 사고로 눈이 멀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시리에 차서 낙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그 모습 보고 아빠가 안 돼서 또 아들을 힘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심하고 일감을 맡깁니다. 그러나 아들이 하기에는 꽤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다리를 놓고 저 위에 있는 벽장으로 무거운 책들을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이 아들이 한편으로는 짜증도 났지만 불만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빠의 명령이니까 책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더듬더듬거려 책을 찾아서 그 책을 무거운 걸 책을 들고 또 사다리 있는 데까지 와서 사다리를 조심조심 한 계단 올라가서 벽장 위에 갖다 놓고 또 조심조심 내려오고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만 사다리에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재빨리 그 아들을 밑에서 받쳐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추겨 세워줬습니다. 그 아들은 다친 것도 없고 약간 놀래긴 했으나 실상 아빠는 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긴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그 아들에게로부터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몰래 조용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아빠는 주시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이 아들이 떨어질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급히 재빨리 가서 그 아들을 부축해 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빠보다도 더 잽싸시며 더 힘이 좋으시며 분명한 시각으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눈 감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인생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더 큰 아픔을, 깊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는 듯한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고생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며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싸우느라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예수님은 산을 떠나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들은 위태한 가운데 우리가 죽는 것 아닌가 고함치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100m밖에 와 계셨습니다. Help is on the way. Help is on the way.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를 떠나 우리의 삶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고 저 앞에 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살펴 예수님 어디 계신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locate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 눈물이 우리 눈을 가려 주님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에 가득 찬 마음의 안개 때문에 주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픔만 보이며 내 어려움만 크게 내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The help is on the way.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님은 도움의 발걸음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점점 향해 점점 접근해 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바람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며 중력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도 폭풍은 몰려올 수 있거니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움 가운데 주목해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삶 속에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람 속에서 물 위를 거느시는 예수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빨리 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야만 되는 그러한 멋진 광경입니다. 바람이 마구 불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내가 보면서 빨리 그 장면을 포착해야죠. 주님의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나 여호와이니 나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그 와중에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막강하신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요 유대인의 왕을 뛰어넘어 오병이어의 왕을 뛰어넘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체크하게 될 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의 어려움은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아니 물론 힘듭니다. 아프고 지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맥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맥 빠진 상태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요. 우리 인생 위기 전체와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과 감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감사를 바라보며 결국은 궁극적으로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래전에 한국에 가서 분당에 어떤 찜질방을 갔습니다. 1,000평짜리 찜질방이라고 그래요. 엄청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말 거의 방 하나 사이즈, 방 한 반 개 정도 사이즈의 커다란 맥반석이 쫙 나오더라고요. 막 뜨끈뜨끈한 막. 거기로 점점 다가갔더니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맥반석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야, 지옥 가면 이렇겠구나.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아, 우리 주님의 열기가, 주님의 그 온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게 느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온기를 직접 이렇게 느끼고 싶어하는 그 경험,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리쬐 주시는 그 열기를 경험할 수 있는,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 인생의 어려울 때입니다. TV 리모컨이 너무 멀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TV가 문제가 아니고 거리가 문제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주님의 열기를, 그 온기를 못 느끼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도 폭풍은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 전체를 The Great I Am,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통과하며 불 가운데 통과합니다. 뜨거움 느끼기도 하고 물을 몇 번 먹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은 어차피 인생의 구성요소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가운데도 그 폭풍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주님의 열기를,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그 아픔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 폭풍이 찾아올 때 제자로서 강한 확신과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제자로서 강한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던져주시는 격려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배로 영접하며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끼어드심으로 해서, 바람과 파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실상 우리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긴 했으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배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육신을 성전삼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유대인들의 그 노력에 제자들도 기우뚱기우뚱했습니다. 더 쉽게 메시아를 만들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은 그렇게 쉬운 것만 있지 아니합니다. 진리를 그들은 경험해야 되었기에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를 그들이 경험했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완성된 구속 역사를 경험했어야 되겠기에 제자들은 유대인 군중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바다 위로 내보내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The Great I Am,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 소위 다시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그의 인생 말년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한 사람이 북쪽 추운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 가고 얼마 안 돼서 그만 아들이 밤에 고열에 시달리며 심하게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구해야 되는데 약을 사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추운 지방이고 겨울이라 그만 강이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역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 사람, 과연 이 얼음이 얼만큼 두껍게 얼었는지 얼만큼 건너기 안전한지 알 길이 없어 밤에 조심조심 짚어가면서 엉금엉금 그 얼음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판이 요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얼음 꺼지는 거 아닌가. 동시에 뒤에서 뭐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서 점점점 그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충격에 쌓여서 이 사람 뒤를 되돌아봅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큰 마차를 끌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자기 앞에서 딱 서더니만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 마차를 타시겠습니까? 제 마차를 타시겠습니까? 살얼음판 같은 인생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뭐가 꺼져내릴지 모르는 인생, 전혀 얘기하지 못한 그러한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를 급습해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차를 타지 않을래.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속입니다. 위기에 빠져있고 위기에 빠질 만한 위기에서 허덕이는 상황 가운데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건지시며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그래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거니와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위기 가운데 나를 찾아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이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 그것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오고 있으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큰 바람이 불며 파도가 넘실거리는 위협을 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나니 두려워 말라, Ego, Amy, The Great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내 앞에 서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 배에 다시 한번 새롭게 모셔드리며 기뻐하며 이 난관도 주님 은혜로 타게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또 선포하는 우리 모두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어디에 광풍이 몰려오고 있는가, 그러나 어디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가를 우리가 꼬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 품에 모두 안기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나를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실상 많이 이미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모르고 지나갔을지라도 아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건져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며 중력보다 당신이 더 강하심을, 바람을 헤치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강풍보다 주님이 더 강하심을 의심할 나위 없이 멋지게 입증해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게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또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우리의 간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에서 2장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사실 자기 소유를 불리고 불리며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기어다닐 때부터 인간은 제 것을 챙기느라고 싸우고 다투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의 모든 소유권, 그 주권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그 모든 소유의 주권을 돌려드릴 때 당신은 비로소 참된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도 그의 고백록 첫장 첫절에서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도 그의 참회록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풀릴 리가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편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BBN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고 소개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면은 바로 이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BBN 홍보 카드인 ITL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신청하셔서 BBN을 홍보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것과 거듭남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 같은 의미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거듭났음을,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없는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하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종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참된 자유를 누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어린이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들판을 이스라엘 민족이 방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시어 직접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 가지의 가르침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살인을 저지르지 마라. 바로 그러한 열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님은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1: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거라. 그래서 언제나 이 돌판을 중히 여기고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라.
0: 이스라엘 민족은 이 돌판을 보관하기 위하여 황금의 괴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법궤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도 한 것이죠.
2: 모두 들으시오. 앞으로 법궤를 모신 천막을 지성소라 부릅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왕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길 경우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0: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방랑하고 있을 때도 그들은 이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법궤와 지성소를 먼저 세우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은 쉬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생명보다도 법궤를 그들은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0: 없이 주변의 여러 종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중 가장 큰 전쟁은 동쪽 바닷가의 블레셋 쪽이었어요.
1: 큰일 났습니다, 어르신!
2: 왜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
1: 우리 군사들이 싸울 때마다 적들에게 지고 있습니다. 적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2: 어르신은...
0: 아직 왕이나 나라가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은 실로라는 산간 마을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2: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싸워볼 힘이 없단 말인가?
1: 그렇습니다.
2: 아유, 이걸 어떻게 안다?
0: 실로를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 그는 이 불길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한숨만 땅에 꺼져라 내쉬고 있는데.
3: 저, 형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4: 무슨 말이냐?
0: 이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모두 아버지와는 달라서 놀고 먹고 술을 좋아하는 망나니 아들들이었어요.
3: 우리 힘으로 적들을 물리칩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겠습니까?
4: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냐?
3: 아, 있고 말고요. 우리가 저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갑시다.
4: 법궤를?
3: 하나님이 법궤 안에 계신다는데 그러면 별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4: 좋아, 그거 그럴듯하다. 군사들이 법궤를 본 순간 용기가 10배, 100배로 더 솟아오를 것이고.
3: 예, 바로 그거지요.
4: 그렇지.
3: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0: 이 두 망나니 아들은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들이 손을 댈 수도 없는 법궤를 밤이 되자 몰래 전쟁터로 빼돌린 것이죠.
4: 자, 빨리 가자, 이 녀석아! 에?
3: 우리가 빨리 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0: 그들은 한밤중에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4: 아, 보시오, 장군 여러분! 자, 모두 집합하시오!
0: 갑자기 나타난 법궤. 그들은 그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2: 야!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1: 이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2: 만세!
0: 군사들은 용기 백배합니다.
2: 자, 이스라엘의 용사들이여! 하나님의 힘을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공격을 개시하자!
5: 나가자!
1: 나가자!
0: 그들은 일제히 총

0: 공격을 시작했어요. 사람의 용기는 무서워요. 그동안 날마다 도망치기 바빴던 이스라엘 군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처럼 변하여 미친 듯이 돌진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1: 아니, 저놈들이 미쳤나?
2: 아유, 큰일 났네.
1: 불맞은 황소들처럼 몰려온다고.
3: 후퇴! 후퇴! 후퇴!
0: 전쟁은 이기려는 각오와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날 이스라엘군은 처음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 만세!
5: 만세!
4: 만세!
0: 헛줄이 나서 수십 리를 도망쳐온 블레셋군들은 머리를 맞댔어요.
1: 대체 놈들이 저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가?
6: 장군님, 정찰병들의 보고에 의하면 놈들은 법궤라는 것이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달라졌다고 합니다.
1: 법궤가 뭔가?
6: 예, 놈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그 궤짝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7: 그러면 그 법궤가 있는 한은 놈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미쳤나 뛸 거 아닌가?
6: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
2: 방법이 있습니다. 그 법궤라는 것을 우리가 뺏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1: 뺏어와 버린다?
2: 예, 돌격대를 보내 뺏어오면 됩니다. 놈들은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1: 그래, 그 생각을 못했어. 그래, 좋다. 법궤를 뺏어온다.
0: 블레셋군들의 무서운 계획은 성공합니다.
4: 돌격!
0: 뒤편으로 돌아간 블레셋군은 법궤를 약탈하는 데 성공한 것이에요. 그 다음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이스라엘군은 마치 썩은 나무가 허물어지듯 용기를 잃고 모조리 도망쳐버렸습니다. 블레셋군은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블레셋군은 북을 치고 만세를 부르며 돌아옵니다.
8: 아이고, 뭐냐. 저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궤라는 것이래요.
9: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8: 글쎄, 뭐 겉보기로는 대단한데 안에는 돌판 하나만 들었대나 봐요.
9: 그런 게 무슨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기도 해라.
0: 법궤는 블레셋 쪽들의 아스돗성에 옮겨집니다.
10: 그 법궤라는 걸 어디다 둘고?
11: 예, 그 제 생각에는 우리 신전에 넣어두면 어떻겠습니까?
10: 신전에?
11: 예, 우리 다곤신의 발밑에 법궤를 놓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족의 신이 우리 다곤신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것으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10: 그렇지. 발밑에 엎드려서 싹싹 빌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오.
0: 법궤는 블레셋 쪽의 신전으로 옮겨졌어요.
1: 자, 신전의 문을 열어라!
4: 예!
0: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상 아래 초라하게 놓여지고, 그날 밤?
1: 이스라엘 놈들이 법궤를 뺏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엄중하게 지키도록 해라!
0: 그날 밤, 달은 밝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11: 어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신전문을 열어보아라.
0: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11: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0: 블레셋 쪽이 아침저녁으로 섬기는 다곤신, 그 커다란 나무로 된 신상이 거꾸로 넘어져 법기 앞에 코를 쳐박고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10: 아니, 우리 다곤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 있다고?
11: 그것은 우연히 그리 되었을 뿐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0: 다곤 신상은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목과 팔이 동강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9: 아휴, 죽겠네. 아이고, 가려워.
12: 아유, 나도 죽겠어요. 온몸에 이상한 것들이 돋아났어요, 그냥. 아유.
0: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병은 쏜살같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4: 한나절이 지나자 성안 여기저기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5: 이거 큰일 났습니다.
10: 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5: 글쎄옵시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10: 뭐란 말이요?
5: 법계가 보복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10: 법계.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5: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10: 그럼 당장 법계를 성 밖으로 내놓으시오. 아니, 다른 성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어.
5: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4: 법계는 가드성으로 옮겨집니다.
5: 네, 이 법계는 이스라엘군을 무찌른 그 기념품으로서 우리 성에서만 계속 보관한다면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다른 성에서도 보관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4: 그럴듯한 소리를 늘어놓고 법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도망쳐버렸어요.
13: 이것을 내 거리에 갖다 놓고 모든 주민들이 구경토록 해야겠어.
1: 예,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법계가 성 안에 들어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증세가 일어난 것입니다.
14: 여보, 우리 왕자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더니 몸이 펄펄 끓어요.
13: 그럴 리가 있나?
14: 소문을 듣지 하니 법계가 이상한 전염병을 뿌리고 다닌다는데요. 왜 그런 물건을 받으셨습니까? 아스더성에서는 법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13: 그럴 리가 있나?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14: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도록 하세요.
13: 법계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단 말이요?
14: 법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13: 그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자. 그럼 이 법계를 다른 성으로 보내버리겠어. 이런 재수 없는 것을 여기 둬서는 안 되지.
4: 이스라엘군을 물리치고 그 승리의 기념품으로 의기양양하게 가지고 왔던 법계가 이젠 공포의 대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14: 그럼 어느 성으로 보내시겠습니까?
13: 글쎄, 어디로 보내야 하지? 아무도 안 받으러 할 터인데.
14: 산속에 있는 시골 성으로 보내버리세요.
13: 아무데나 상관없어. 다른 성 앞에 살짝 갖다 두고 오면 될 테니까.
4: 이제 블레셋 쪽들에게 법계는 골칫거리가 돼버렸어요.
15: 그래, 동해 특교전에 가야지.
4: 그들은 어둠 속에서 법계를 마차에 싣고 갑니다. 도착한 곳은 에그론 성이었어요.
15: 자, 내려놓고 빨리 도망가자. 어서 서둘러.
4: 날이 밝자 성문 경비경은 기겁을 합니다.
16: 아이, 저게 뭐야? 에? 뭐가 성문 앞에 놓여있지?
17: 저거 혹시 그 법계라는 거 아닐까?
4: 성안은 팔칵 뒤집혔어요.
14: 여보, 저거 안에 들여놓으면 큰일 납니다. 성안 사람들이 모두 죽어요.
16: 나도 알고 있어. 나쁜 놈들 우리를 만만히 보고서. 여봐라!
18: 예!
16: 저 괴짝을 당장 가드성에 돌려주고 오너라. 안 받으려 하면 제놈들처럼 성문 밖에 내버리고 돌아와.
18: 알겠습니다.
16: 미련스럽게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다간 너희들 온전치 못할 것이다.
4: 그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가드성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16: 개석가라 이놈들!
4: 가드성의 사령관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16: 어딜 가는 것이냐?
19: 이 법계를 가드성에 돌려주려고 가는 길입니다.
16: 안 된다!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라!
19: 왜 안 된다 말입니까? 가드성에서 우리 성문 밖에 내버려두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돌려주려고 온 것뿐입니다.
16: 닥치지 못할까? 여기서 너희들 모두 죽고 싶으냐?
4: 그쪽은 이쪽보다 군사들의 숫자가 다섯 갑절은 더 많았거든요.
16: 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는 수밖에.
18: 그래, 잘 생각했다. 그건 너희들이 구워먹든 삶아먹든 알아서 해.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말고.
20: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면 우리가 무사하지 못할 텐데.
16: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20: 어떻게?
16: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산속에
18: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20: 네? 이스라엘?
18: 예. 이제 남은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야.
4: 전쟁터에서 어렵사리 빼서 승리의 기념품이라고 의기양양했던 블레셋족들. 그들은 종일 산길을 걸어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속 마을에 도착했어요. 밭에는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3: 여보시오! 여보시오!
4: 그 소리에 밭일을 하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14: 무슨 사람들이죠?
21: 글쎄 말이다. 근데 술에 뭘 싣고 왔지? 저걸 내리고 있잖아.
4: 법궤를 내려놓은 블레셋군들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3: 당신들의 법궤를 돌려주러 왔으니 받으시오!
4: 그리고 그들은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요.
14: 어머, 저것이 법궤란 말인가요?
22: 법궤야? 야, 저것이 법궤!
4: 삽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23: 이거 분명하구만. 그래. 분명히 법궤야.
19: 법궤!
23: 얼른 대제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가지러 오라고 해야겠어.
18: 그렇지. 예, 지금 당장 제가 떠나겠습니다.
4: 그날 밤
18: 우리 이거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21: 아휴, 이 사람아,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짓이나 다름없어. 가만 모셔두었다가 돌려보내도록 하세.
18: 아, 이게 무엇이야? 누가 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20: 네, 그래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살짝 한번 열어보기로 하십니다.
18: 예, 그래요.
21: 아니, 블레셋 족들은 그걸 열어봐가지고 몹쓸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던데.
18: 아, 우리는 블레셋 족이 아니잖아요.
19: 그럼요.
20: 네, 그래. 저 열어보자고. 아, 어서 열어봐. 아,
18: 그래. 잠깐만.
4: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 법궤를 모시러 사람들이 왔을 때,
23: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8: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있잖아.
19: 그렇게 말이야.
18: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라고요.
4: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어떤 저주와 벌을 받는지 이 법궤의 이야기는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4: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이 각각의 은을 가지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엄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BBN의 8개 언어 사역을 통해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BBN 사역이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혹시 한 번 더 BBN 사역에 물질 후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BBN 사역에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BBN 사역에 물질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과 일 속에서 피곤하여 계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격려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힘겨워할 당신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나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자유가 생깁니다.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아이 하나가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종종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는데요. 또 어떤 때는 들키지 않을 때도 있죠. 잘 나가는 듯 싶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중학생 때 공연 중에 밴드 뒤편에서 몇몇 아이들과 함께 종이를 씹어가지고 뭉친 것을 집어 던지곤 했대요. 그 밴드 감독은 전직 해병대원이었는데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했답니다. 이 학생은 감독을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같이 그 장난을 했던 친구들이 이분도 같이 했다고 하자 감독에게 아니라고, 이분은 거짓말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또 거짓말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학생에게 심한 죄책감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몇 주간을 버티다가 그만 항복을 하고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밴드 감독의 집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역시 고백을 했대요. 감사하게도 감독님은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었어요. 이제 그 죄의 부담을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 순간을 어른이 돼서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난 이 학생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대요. 후에 성경의 다윗도 자기 자신의 삶에 있었던 책망과 고백의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추야로 나를 짓누르시오니 주께 내 죄를 아뢰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32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32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그 죄사함 받은 걸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로 자유를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하나님께 진실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게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고 또 삶을 바꾸어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칠 그 날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천국의 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찾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천국의 문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못 찾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만이 발견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0: 이죠.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랫동안 발견하고자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천국의 문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망적인 것이고 축복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모두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어떠한 불행이 찾아왔다고 해서 슬픔이 찾아왔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코 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천국의 문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그 문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 천국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1: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저 막연한 느낌으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추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의 봉사나 헌금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나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후반전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전반전의 성적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전반전의 저조한 성적을 잊지 못하고 계속 점수판을 쳐다보고 한숨을 짓는다면 남아있는 후반전의 성적 역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헌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지금 순간을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후반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들이 결코 혼자 이루어낸 사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보면 재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BN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남모르게 기도하고 가진 소유와 물질로 후원하고 동력해 주신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소유로 방송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부르시도록 이끄신 분은 나 자신이 아닌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마다 또 그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나를 설득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에서 선포된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훈련으로 구비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먹고 사는 것, 즉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을 위한 필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베세다에 모인 배고픈 군중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베푼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배고픔을 없애주셨는데도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 정도의 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모세보다도 못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하여 우리 조상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한 끼 정도 필요한 음식을 채워준 이 정도의 기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40년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보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문구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는이라는 단어는 후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모세가 내려준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한 삶은 만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오래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해답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0: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기쁨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적인 인생에 대하여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삶 앞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세시대 이야기인데요. 로마의 어떤 대학 전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힌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젊은이와 그 자산 사업가로 유명했던 할머니와의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산 사업가로 유명한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있는 사람인데요. 대학 시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청년이 앞으로 하려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 저는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변호사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할머니처럼 늦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청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요. 청년 미안하지만 나는 진정한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이 청년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에 대하여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로마의 우르반 대학교에 이 간판을 붙여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 적편의 문제, 즉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의 삶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며 그때 우리는 이 땅과 죽음 저편에 있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실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영생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 자체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고 예수님이 해답이시라는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35절 말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참된 만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분명하게 신뢰한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주실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셨습니다. 또한 에디 플랜트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신뢰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짓고 또 그 시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네. 또다시 주님이시네. 우리의 짐이 무거워질 때 더욱 은혜 내리시며 우리가 힘겨워할 때 더욱 힘을 주시는구나. 고통이 더해질 때 긍휼을 입히시고 시험이 더해질 때 평강을 부으신도다. 더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즈음 우리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고갈될 즈음 아버지의 풍성하신 공급은 이제 막 시작되었도다. 아, 그 사랑 끝없어라. 그 은혜 측량할 길 없어라. 헤아릴 바 없어라. 이 작은 머리로는 무한하신 그 풍요와 그 능하심을 오 주 예수여 예수님은 내게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네 또다시 주님이시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루이빌 제일 한인 침례교회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요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로부터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원하시는지요? 네, 그렇다면 저희 한국어 방송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음대화방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길 원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복음대화방 사역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복음대화방 사역자와 함께 할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복음대화방을 방문하기 원하신다면 www.bbnchat.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영성훈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구원에 관한 가장 적절하고 함축된 단어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생명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이 생명은 육신적이고 세상으로부터 얻게 된 생명이 아니라 영적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생명이 아니라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난 이후에 발송 요금 때문에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ITL 카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직접 ITL 카드를 받지 않고 출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ITL 카드 신청과 함께 직접 출력하기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곳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ITL 카드를 프린트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직접 출력을 하시거나 혹은 신청하시거나 복음을 전하고 또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을 크게 전반전과 그리고 후반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전반전과 후반전 그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 즉 휴식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양상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인생 후반전에는 고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과연 바르게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시겠다고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의 경기는 결정될 것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없는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순수하고 희석되지 아니한 복음을 전해드리기 위함이며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송 원칙은 저희들이 방송국을 처음 세우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왔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뜨거운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저희 방송이 이 순수성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늘 청취자들과 함께 가길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거두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한 채 재물을 쌓고 세상에서의 쾌락과 욕심을 좇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믿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에서 53장 말씀입니다.
2: 제49장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에 대해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지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정실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4: 제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0: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1: 제 51장. 의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낫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0: 제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0: 통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1: 제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49장에서 5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의 운영 원칙들 가운데 특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가사뿐만 아니라 빠른 비트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노래나 세상 유행을 따르는 음악은 방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어 방송을 비롯한 7개 어느 방송 모두가 이 원리를 따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찬양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좋은 찬양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연주되었던 찬양곡이 있거나 또 칸타타 너무 좋은 곡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연락하실 이메일 주소는 korea@bbnmedia.org입니다. korean@bbnmedia.org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 아가보라 이름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묶고 그 띠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가보의 말을 이해하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설득하여 계획을 변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혈육인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이 바울의 마음에 깊이 가득 차 있었고 또 긍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너희들이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기꺼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최고의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그 형제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과 그 심령에 가진 매임을 보게 되자 사도행전 21장 14절에 기록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합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야보다 더 혼동이 되고 불확실하며 불안해하는 분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찬양의 말씀 시간을 통하여 여러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가면서 생각할 세 가지 기본적인 주제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의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의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정의를 내리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심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 두 가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모두 그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마다 그 뜻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의해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관원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성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으로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 사이에 있는 성경적인 구별을 조심해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영역, 두 가지 부분,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관계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정의에서 이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에게 늘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한정된 사람에게 한정된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의미하는 것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의미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단어 하나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도덕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가 그 사람의 인격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반영될 것임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는 자는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증을 들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고 할 때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인격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듯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인격과 관계가 된 것이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선택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기에만 적용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물을 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해야 하는 선택이 눈앞에 있고 내려야 될 최종의 결정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선택을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설명하자면 그 사람 어떤 사람과 이 사람과 결혼할지 선택하는 데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방송을 듣고 있는 젊은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할 직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다닐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팔고 다른 지역이나 그 도시의 다른 곳으로 이사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선택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어떤 일을 위해 돈을 빌려야 해야 할지, 그렇지 않고 해야 할지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 모든 질문들과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관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의를 내릴 때 언제나 우리가 어떤 측면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하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인격과 관계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는 의심이 없고 질문이 없고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우리들이 하는 선택과 관계가 있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일정 기간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사역자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가정의 주부가 되고 어쩌면 회사의 중책을 맡는 사람이 되고 어쩌면 하나님 학교의 교사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문제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더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대충 짐작하고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추측도 가정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성경에서 시편 25편으로 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도를 가지고 계시고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시편 143편을 또 넘겨보십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듬이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며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는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한 그분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그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권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해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당시의 세대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잔인하고 끔찍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향한 교회의 긴급한 사명은 완악해진 사람의 마음을 녹여줄 참으로 따뜻한 사랑과 진정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저 메말라버린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변화와 기쁨과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기억으로 1970년대부터 90년대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잘못된 이단교를 가진 잘못된 그룹으로 한국 교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런 단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단들과 교회들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여간 꺼리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폐단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이가 제법 든 후에 후회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젊은 시절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공부했던 시기가 적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정한 공부라면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주어진 우리 생애 남은 시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 학습이라면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BBM 무료 성경대학은 여러분의 이 같은 자율적인 신앙학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방문하셔서 무료로 등록하시고 바로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강의는 전 과정이 모두 무료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부흥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도나 해외 선교보다 더 절실한 것이 바로 기도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영적이지 못한 삶의 근본 원인은 지속적이고도 세계적인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특별히 복음 증거 사역을 할 때에 기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됩시다.
1: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예. 우리가 배운 바 그리고 우리가 본 바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런 말씀이 우리 삶에 육화되어지고 또 주님 닮아감으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성품을 닮아가며 또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광고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1시 30분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 또 여러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또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16일 17일 1박 2일 동안 청년 일부 여름 수양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또 복된 또 모임을 통해서 또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또 말씀을 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청년들이 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또 필요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관을 위한 집사님 전체 모임 8월 마지막 주에 베스코는 202로에서 1시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회행이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있는데 방과후 교실 건축을 완공하고 또 감사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와 그리고 정글에서의 또 그런 예배들이 있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간의 짧은 열정 가운데에서 잘 마무리하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원 인도 특별전도 주일로 9월 20일 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들 함께 자리에 배치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초청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저희 모두가 사용되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하실 때 이상한 집사님 찬양 후에 기도해 주심으로 헌금 기도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부 예배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나의 여호와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 준비되고 선별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이 이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드리는 손길 위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앞길에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낙심으로부터의 목적지로 여행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낙심에 빠져서 또 기진하게 되었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엘리야가 아닐까. 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과 또 낙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끝까지 이룰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낙심으로부터 없을 수는 없지만, 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의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도지 소산을 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예. 지금 천사와 기드온 간의 이 대화 속에서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맥스 루카도의 저서 폭풍의 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있는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칩비라는 이름의 앵무새 이야기입니다. 칩비. 칩비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장 안에 앉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오늘도 참 평화롭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이 앵무새가 말도 하기도 하지만 노래도 부르고 하여튼 그런 평화로운 나날을 이렇게 이날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칩비라는 이 앵무사가 이날 이루어질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불과 몇 초 뒤면은 자기의 인생이, 인생이 아니죠. 조생이라고 되나요? 예. 예. 자기의 조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주인이 세상 주변을 청소하려고, 예, 이제 진공청소기를 호스를 대면서 이렇게 세상 안을 청소하다가, 그만, 전화벨이 울린 것이죠. 전화벨이 울리니까 쳐다보다가 하다가 실수로 여보세요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만 갑자기 슉 빨려 들어간 겁니다. 뭐가 빨려 들어갔게요? 예. 청소기가 칩비를 그대로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라서 전화를 집어 던지다시피 하고 청소기를 끄고 허겁지겁 먼지통을 열어보니 그 안에 칩비가라는 앵무새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넋이 나간 모습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주인은 얼른 칩비를 꺼내서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씻겨주고 물을 깨끗이 씻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온몸이 흠뻑 젖어서 덜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안쓰럽게 여긴 주인은 이번에는 헤어드라기를 가져다가 뜨거운 바람으로 칩비를 말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얘기겠습니까? 왜? 청소기 안에 들어가 먼지 뒤집었어. 먼지를 털어내. 뭐 말도 안 되는 또 목욕을 시켜 또 떠니까는 또 헤어드라이기로 뜨겁게 또 바람을 쐬어줘. 몇 분 사이에 칩비는 빨려들하고 물에 씻기고 뜨거운 바람에 말려지는 엄청난 일을 연달아 겪은 것이죠. 며칠 후 이 기상천외한 사건을 들은 기자가 주인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 그 후에 이 칩비는 잘 지내는가, 이 앵무새가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잘 지내는가, 그리고 나서 그전에는 참 노래를 참 잘했는데 지금도 그 노래를 잘 부르고 있나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칩비는 이제 예전처럼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를 그냥 빤히 쳐다봅니다. 예. 이게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그 사건 이후로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그런 오해 속에서 노래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주인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낙심되는 일들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운명을 발견하려 하는가? 아니면 이런 칩비 앵무새처럼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된 채 아니면 실족된 채 아니면 상처를 안고 머물러 있나, 상처에 머물러 있나, 예, 기진된 채로 머물러 있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낙심되는 일에 빠져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낙심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일어서기보다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냥 거기에 매여 있고 매달려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예.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악순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사사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사울왕의 시대까지 3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였던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었죠.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절한 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마땅히 매일매일의 삶에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였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가?

0: 예. 우리 역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대에 그리고 어느 세대에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는 우리 세대도 보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상태에 놓여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도덕, 윤리의 기준 잣대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미쳐 날뛰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2002년에 루이지애나라는 주는 도덕, 종교,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음식, 술, 성관계의 자제, 금욕을 가르친다고 해서 미국 인권옹호영맹, ACLU라는 미국 인권옹호영맹이 있는데 이 미국 인권옹호연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 내용이 뭐냐면은 도덕, 종교,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이유로도 음식, 술, 성관계의 자제, 금욕을 요구했다고 해서 술을 당한 것입니다. 예,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죠. ACLU는 이러한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어떤 종교를 강요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2002년도에요. 지금 더 심해졌죠. 무슨 더 말이냐면 학교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안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이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 서부 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는데 이 카이저 퍼머넌트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인데 이 카이저 퍼머넌트라는 이 병원에 의해 출판된 최근 잡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성병으로 인한 간염이 도덕적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도덕적인 것이 더 이상 비도덕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예. 1970년도에 미국의 감옥 수감자 수가 20만 명이었던 반면에 2008년도 미국의 감옥 수감자 수가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휴스턴의 당시 인구와 맞먹는 숫자, 그러니까 휴스턴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가 그 제수였습니다. 현재는요, 지금 현재 2026년도는 19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190만 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180명당 한 명이 제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들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널려 퍼져 있고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다고 했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막바지에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죄가 만연해진 죄와가 뒤섞여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마치 의인이었던 롯의 사고 방식이 그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시대상을 내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살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뒤섞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 네. 뭐 쉬운 예로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결혼하지 않고 예. 동거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오늘날에는요 크리스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괜찮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문화 사회가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뒤섞여서 더 이상 뭐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그런 혼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낙심되는 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목적들을 달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드온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 당신의 백성들을 낙심과 절망에서 자신의 운명을 찾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기드온의 믿음이 좋거나 담대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기드온은 기꺼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어쩜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또 어떤 과정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따라 믿음의 여정에 그대로 나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마비입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할 수 없고 몸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인한 마비. 사사기 6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수없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끊임없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비되어지고 고통당하고 있죠. 기드온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환경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상황이나 자기 자신 또는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움츠리고 마비되어서 숨어 지내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리서처들이 보고하기를 30여 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목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는 한 1990년대인가요? 예. 30년 전에 초등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넘버 원, 첫 번째가 동물들입니다. 동물을 무서워했어요. 예. 두 번째, 넘버 2위가 뭐냐면은 어두운 방에 홀로 있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예. 우리도 옛날에 아이들 왜 방 안에 뭐 어두운 데 있으면 무서워하겠잖아요. 예. 2번이, 3번이 높은 장소, 고소, 공포, 이런 거였습니다. 네 번째로 무서운 것이 낯선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도 왜 어렸을 때 보면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옛날 망태 할아버지 뭐 따라가면 안 돼. 뭐 누가 하면 뭐 안 돼. 뭐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로 시끄러운 소리. 그러면 애들이 막 공포에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두려워하는 목록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동물들이 30여 년 전에. 지금은요, 아이들이 첫 번째 넘버 순위 1위 무서운 게 뭐냐면요. 뭘 것 같습니까? 어? 사람? 동물들이었고 지금은 사람? 1번이 1위가 뭐냐면은 이혼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넘버원, 1위가 부모의 이혼입니다. 2위가요, 핵전쟁입니다. 초등학교. 3번이, 3위가 암. 4위가 공기오염. 5위가 강도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달라졌어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기보다 믿음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시죠. 다음 두 가지 상반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믿음, 약함, 강함, 속박, 해방, 무능력, 영향력, 낙담, 격려, 병, 치유. 서로 상반되는 이 목록 가운데에서 지금 반대편은 두려움, 약함, 속박, 무능력, 낙담, 병,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결과라 한다면 믿음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믿음, 강함, 해방, 자유, 영향력, 격려, 치유. 첫 번째로 두려움은 고립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란 마비, 두려움으로 인한 마비가 일어나게 될 때 첫 번째 두려움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고립으로 스스로를 고립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밀, 지금 모든 먹는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역발상으로 포도즙 틀에서는 포도를 짜야 되는데, 설마 거기서 밀을 짜, 저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게 고립되고 숨어서 지금 뭘 하냐면요, 먹을 양식, 밀을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드온을 볼 때 그는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의 곁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홀로 숨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예. 미디안 족속은 사해 지방 동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로부터 파생된 족속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고립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며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많은 경우에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말씀에서 그 가치관, 그 성경관, 그래서 물질관,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더 이상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나 소식들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온갖 그런 부정적인 뉴스로 자꾸만 영향을 받고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입 밖으로 삶으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소리나 아니면 세상의 뉴스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 나 스스로나 세상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뉴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결국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 안 된다가 나옵니다.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요, 된다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건,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청종하여 준행하여 따르는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부정적인 뉴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받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부정적 내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두려움은 고립으로 이끌고 두 번째 두려움은 낙심으로 이끕니다. 고립. 그 다음에 단계가 뭐 고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낙심케 됩니다. 낙심케 됩니다. 사사기 6장 13절 다시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예.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였나이다. 예. 그러니까는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안 된다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내가 듣기로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의 음성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명백하게도 미디안 족속들의 억압에 의해서 낙심되었습니다. 환경에 때문에 문제, 사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되었죠. 우리가 언제든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도록 우리가 허락할 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정말 많습니다. 예, 목사인 저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수많은 낙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시편 89편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다윗은 낙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셨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 하고 나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과업을 받아들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두려움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십니까?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이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건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건전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멍들어요. 병들어요. 건전치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예.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스스로 고립하여 낙심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오래 그 상황에 방치 또는 도지 그렇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때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한 번은 아멜렉 출생이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마을을 불태고 데려갔었을 때 그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비난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정말 아마 인생에서 가장 낙심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은 David was encouraged himself. 다윗이요, 주님 안에서 스스로 격려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서 격려되었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영향받고 그 말씀으로 돌아갔었을 때 이 말씀이 시원케 한 것입니다. 영향을 준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그런 낙심된 우리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소송케 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증명입니다. 믿음에 대한 증명.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기 원한다 하나예요. 아무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기 원합니다 할 것 없이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 뭘 듣는 것?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읽든지 듣든지 보든지 묵상하든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하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진정한 참된 믿음은 항상 행동을 요구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여 듣고 행하는 것. 그때 믿음의 생. 언젠가도 말씀을 드려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언젠가 작년인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했었었는데요. 그럼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뭘 구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지혜란 무엇인가? 그 깨달아 안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예,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데, 수없이 말씀을 배웠지만, 들었지만, 예배에 나왔지만, 성경 공부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다시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어떤 허상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어 던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어 던지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간인 이 기초의 말씀을 제해버리는데 내가 뭐를 믿고 뭐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으로 옛날의 믿음으로 내가 한때 어떻게 믿는대로 지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의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청종하여 따를지 그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의 삶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의심과 꺼리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데 와 천사님께 막 들을 것 같죠?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냉담합니다. 그래서 뭐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기는 하니까 우리 버리셨잖아요. 내가 그 옛날에 들었던 내 아버지 할아버지로 들었던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속박 그 노예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건져냈던 그 이적 그 기사 어디 있습니까?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지금 현재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듣고 있지 않는다면 갑자기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집회를 가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게 들리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미리 동행하고 있고 청종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지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슨 뭐 환상처럼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들리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일은 드뭅니다. 기드온의 지금 당연한 반응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순종하고 있지 않았기 청종하고 있지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육신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의심과 꺼리낌으로 반응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자질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사기 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봐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 다음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내 집, 연약한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안 되는 거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집이 어떤지, 내 환경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자신, 난 당연히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다시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없는 것을 봅니다. 연약한 것을 봅니다. 작은 것을 보죠.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의심했죠. 이 시점에서 그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예. 당연히 믿음이 연약했죠. 왜냐하면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과 함께하고 돕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원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장 16절에 말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예.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내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틀림없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마치 그 수십만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그것도 누가요? 주님이 하시겠다. 그겁니다. 예. 첫 번째, 믿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믿음을 자신감으로 여겨요. 할 수 있다. 예.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4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스스로 높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느냐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예. 소집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끌어모으니까 영끌 다 영혼까지 해서 다 끌어모으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 3만 2천 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이 3만 2천 명은 지금 미디안 족속 군대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당 6명을 상대 어떻게 이겨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지금 6분의 1이 적은데 하나님께서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대요. 주님께서는 기도원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할 때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이 정도 해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국 자기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것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만하고 하면은요,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뛰어난 사람이 하고,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조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아무것도 없고, 할 것, 한 능력도 없고, 안 돼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뭐 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너무 많대요. 주님께서는 기도원과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예.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자꾸 뭔가를 자꾸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이죠. 안전장치를 두는데, 그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빼는 것이죠. 이게 뒷다리를 끊어내야 모든 의지할 만한 거를 빼내야 난 누구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왜요? 그밖에 없으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무에서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군대가 너무 많다예요.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다 빠져. 3만 2천인데 2만 2천 가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만 명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만 명. 아까도 6분의 1인데 이제 만 명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 이거는 이제 뽑혀도 문제예요. 나가 죽으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안 뽑혔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자면.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됐든 남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진짜 죽었다. 만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믿음을 또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 걸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만 명인데 만 명도 많대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이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지금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만 명도 많대요. 그러니까 물가로 가래요. 거기서 한 번 더 걸러내겠대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또다시 그중에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에서는요 태만한 사람. 태만한 사람들을 전쟁의 의무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만 명도 많다고 그 나머지를 태만하게 반응한 9,700명을 만 명 중에서 9,700명을 빼니까 몇 명이 남아요? 400명이요? 300명. 300명.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300명이 남게 됩니다. 이거 남아봐서 뭐해요? 차라리 그냥 아예 없는 게 낫지. 300명하고 뭘 해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죽겠습니까? 이 300명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만 붙들 수 없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그의 믿음에 따르는 그 적지만 소수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300명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실 죽는 게 좀 죽으라는 건가? 여러분 많은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입니까? 아멘. 예. 믿음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죠. 기도는 결국 나중에 믿음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 11장에 그 이름을 올려놓게 됩니다. 11장 32절 34절에 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들의 이름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 그래서 여기 기도온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국 독립선언문에 사인한 55명 중에 52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55명 중에 52명. 우리나라 기미 독립선언서 3.1운동 때 33명이 사인을 했는데 33명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게 되면 16명이었고 10몇명은 좀 천도교 다른 부류지만 천도교 뭐 불교에서 그중에 어쨌든 과반 이상 과반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이나 세상의 수고, 노동으로, 노력으로부터 독립하기로 선언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 선언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잘라내고 하나님만 붙들기로 그야말로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환경이나 나 자신이나 없는 거나 부족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대기 인생 같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막대기 인생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그 내어드림과 예, 그 내어드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신감이 아니라고 했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고 믿음은 나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는요, 믿음이 올바르면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면요, 내가 믿음에 믿는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잠재력을 보았죠. 사사기 6장 12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강한 용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용사로 간주되고 있을 때 실상 그는 강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밀을 타작을 어디서 포도즙 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환경과 상황을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왜 강한 용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러한 강한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도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죠. 그랬을 때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에 여러분 초청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을 초청할 때 여러분 그 초청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하나의 말씀에 한마디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던지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 안에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의 능력을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한다면 어떤 가능성이냐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재산을 보았습니까? 달란트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보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그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랬었을 때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소유, 내 자신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형편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신뢰하심으로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드온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3만 명 남겨 나 가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아도 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지면서 누구 있으면 살려주세요. 누구 있으면 살려주세요. 막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음성에 그 손을 놔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 없어요. 이랬잖아요. 예.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죽으면 죽으려 내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들기에 내가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It. 많은 경우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아니면 어떤 형편, 상황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놓고 놓아야지 하나님을 붙드는데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 무엇입니까? 어떤 한 아이가 어떤 호리병 같은 병에 아주 비싼 도자기형인데 여기 손이 껴서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 감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감나가는 이 도자기 병을 깨야지만 결국 이 아이 손을 끊을 수가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안 빠지는 거예요. 피도 안 통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결국은 결단을 내서 이 병을 깨뜨리고 이 아이의 손을 꺼냈는데 보니까 이 병에서 손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주먹 안에 그러니까 이 펜이 그러니까는 10원짜리라는 1원짜리 동전을 짚고 이걸 안 놓쳐가지고 그걸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지 않는 이 주먹 안에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 내 생각 내가 움켜잡고 있는 놓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지 못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죠. 여러분 자신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나의 모든 것이라 여기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에 펴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이 맞지 않으며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온전히 기도원과 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주일 그리고 3부 예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참 많은 일들로 참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자신감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배웠을 때 혹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무언가를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것을 온전히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붙들므로 헌신함으로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저희들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내게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력 주신 자 내게 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듦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저희들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간증, 고백, 헌신을, 순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마다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목소리)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전혀 없는 방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직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방송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요.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 드림으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0: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심을 다시금 감사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친구들 위해 축복하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1: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와, 목소리가 씩씩하고 참 좋네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응애! 응애! 응애! 어떤 아기가 막 울고 있었어요. 가자를 주워도 응애! 응애! 하고 울고 장난감을 주어도 울고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안아주어도 이 아기는 울음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기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기를 안아주니까 그렇게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아기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하고 그리고 기뻐한답니다.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시끄럽게 해도 서로 싸워도 아기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냥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아기는 좋은 장난감을 갖다 줘도 그리고 과자를 주어도 안아주어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울기만 하고 불안해하고 겁을 낸답니다. 친구들, 우리를 누가 만들었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평안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이 좋아. 돈, 돈, 돈, 돈. 그렇게 돈만 모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힘이 최고야.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사람을 때려주고 혼내줄 수도 있어. 야, 힘이 최고야. 하고 힘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언니는, 어떤 오빠들은 아니야. 예쁜 게 최고야. 아니야. 잘생긴 게 최고야. 아니야. 공부를 잘해야 돼. 하면서 명예를 자랑하지만 그런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만답니다. 축구 경기도 신나지만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텔레비전도 재미있지만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만화 영화도 재미있지만 끝나면 그만인 거예요. 오락도 게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재미있고 신나고 기쁨이 오래 가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볼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하는데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서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박국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포도가 한 송이도 없어도 하박국은 행복하대요.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서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서 기름을 하나도 못 짜도 한 방울도 나지 않아도 하박국은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곡식이 없어서 굶게 되었는데도 하박국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양들이 사는 우리 안에 양이 가득하게 있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가득 있어야 하는데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송아지도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도 하박국은 속상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행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도, 곡식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뭐 때문일까요? 하박국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었답니다. 하박국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만화가, 오락이, 텔레비전이, 축구가 그리고 모든 재미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도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답니다. 힘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이에요.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돈이 많을 때 기뻐하고 또 장난감, 좋은 장난감이 많을 때 기뻐하고 또 간식을,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 기뻐하지만 하나님, 이런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그래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찬양을 배우도록 하겠어요. 나는 주의 화원에 이런 찬양이죠. 자, 그러면 가사 내용을 우리 한번 이번에는 선생님이 혼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의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이니 찬미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의 사랑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아주 멜로디가 예쁜 찬양이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주의 화원의 어린 백합 꽃이니. 자, 하죠? 반주 다시 해주세요.

맨 마지막에 나의 향기 받으소서. 받으소서가 많이 낮아졌죠, 음이. 나의 향기 받으소서. 자, 많이 내려와서 가죠. 고기만. 나의 향기. 하나, 둘, 셋. 나의 향기 받으소서. 자, 이제 처음부터 1절, 2절 한번 이어서 불러보겠어요. 반주해주세요.

0: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더 반복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1: 자, 재미있는 동화 시간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 그런데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릴 뻔

0: 했어. 악임금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인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 대한 이야기야. 산들바람의 이야기에 폴립들은 저마다 놀라움을 나타냈어요. 이야,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임금님이시구나. 정말이야, 틀림없는 임금님이셔. 우와, 날개가 달린 예쁜 천사의 모습이 아주 근사했겠는데. 어린 폴립들은 천사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격했어요. 한동안 폴립들의 제잘거림이 있은 후 다시 잠잠해졌어요. 산들바람은 천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기를 갖게 됐다고 알려줬대. 그리고 마리아는 무척 당황했었대. 마리아뿐 아니라 요셉까지도 말이야. 하지만 요셉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그리고 마리아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많이 화가 났었대. 결국은 마리아와 약혼도 취소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대. 그때였대. 천사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났단다. 그리고 요셉에게 얘기했대. 영광스러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의 태안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게 된 것이다. 마리아가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인즉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는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이야.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마음이 변화됐대. 그리고 곧바로 마리아와 결혼했대. 얘들아, 너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자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네 알겠니? 그렇지만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댄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말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은 그처럼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기를 낳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란다. 천사의 말을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했어요. 이 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의 말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그 후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여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받았대.
1: 자,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한 기절인데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2: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1: 하나님의 성령이
2: 하나님의 성령이
1: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2: 너희 안에
1: 거하시는 것을
2: 거하시는 것을
1: 알지 못하느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2: 하나님의
1: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2: 거하시는 것을
1: 알지 못하느니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해보시겠어요? 자, 시작.
2: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1: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2: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 자, 이 시간에 우리 한결이가 먼저 할까요? 한결이 먼저 해봐요. 자, 시작.
2: 너희가

0: 36절 말씀.
1: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신혜 어린이가 해보세요.
2: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리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 자,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0: 성전.
1: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0: 성령이.
1: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또박또박 아주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0: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 고린도전서
0: 3장 16절 말씀.
1: 자,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한 주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를 해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2: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 친구들 해보세요.
2: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해보세요. 자, 시작!
2: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2: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방송을 듣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1: 지금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들과 가정과 그들의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은 우리 가족이지만은 우리 가족 이상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그 동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동생이 명문대학에 정교수가 됐는데 형이 무척 기뻐했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들이기 때문에 늘 그랬듯이 형은 어렸을 때 동생과 씨름을 하면서 바닥에 그냥 눕혀버렸던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동생을 놀랬답니다.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동생이었지만은 형은 여전히 어린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를 별로 대단하게 여기질 않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어릴 때 자라나셨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고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큰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함께 자라났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어릴 적부터 교회 가고 또 찬송을 부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가까운 가족처럼 느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은 사실 우리 가족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맏아들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식구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예수님을 그저 보통 사람으로만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식구들이긴 하지만은 역시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면서도 동시에 그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더 가깝게 동시에 더 특별한 분이 여러분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더 가까운 사이가 예수님과 함께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나 특별하신 분, 그런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